너란 사랑으로 승부하진 girl. 내 우주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호주니까 지금 매시던 더 결국엔 잠시